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지난주 하나카페 저희가 시작할 때요.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이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는 날을 혹서일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뉴스와 일기예보에서도 이 혹서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무더위가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무더위인 것 같죠?
1: 네, 이렇게 더운데 저희 그 야마시다 PD도 한국에 갔다 오셨다고 해요. 네, 마치 그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도쿄보다 훨씬 더 더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방안을 서늘하게 하시고 저희 하나카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 카페에서도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에 사시는 카토 노리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카토님은 7월 18일과 25일에 방송을 했었던 이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을 게스트로 맞이했던 방송분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에 걸쳐서 이주영님을 맞이한 하나카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NHK 하나카페의 최고 단골 게스트가 되신 이주영님의 여섯 번째 출연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 방송 링크에서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6을 집필하시는 만큼 일본인인 저보다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잘 아시는 이주영님 덕분에 제가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1회 방송에서 오사카 역사박물관을 찾으셨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오사카의 명소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꼭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가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NHK 방송국도 바로 옆에 있어서 더 좋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일상화됐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 문화가 존재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한국어 학원, 한국 책, 식품, 과자, 화장품 등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주영님처럼 일본과 한국의 민간 교류에 힘을 쏟으신 분들 덕분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회 방송을 들으면서는 내가 한국어를 좋아할 뿐 책상에 혼자 앉아만 있고 현장을 경험하지는 않는 사람이구나. 한일 교류에 한몫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주영님이 마지막에 청취자들에게 앞으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를 활용해서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행동이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감동이 정말 피부에 와닿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태까지처럼 항상 이주영님을 응원하며 내년에 출간될 7권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유익하고 감동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 쓰시는 NHK 하나카페 스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텝분들의 노고 덕분에 항상 큰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런 이메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가토노리코님께서는 이주영님 출연 얘기 두 번 들으시고 사연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몰랐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오사카 역사박물관, 이렇게 가토노리코님 오사카에 사시는 분이 소개할 정도니까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토노리코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가토노리코님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 본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영님은 7월 4일과 11일에 방송한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보자기 매듭 전에 스즈키 미츠오님과 치카에님 그 부부의 인터뷰와 그리고 8월 1일에 방송한 성악가 배재철님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이렇게 메일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NHK 하나카페와 주말을 보내서 즐겁습니다.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 소고홍해전 하나카페를 통해 스즈키 미츠오님과 치카에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새로운 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분께서 한국에서 경험하신 민방위 훈련의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초등학생 때 민방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얼른 책상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초등학생이라 책상 아래에서 낮장으로 스크랩해온 만화를 몰래 읽곤 했는데 그 만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병마로 목소리를 잃으셨으나 일본에서 받으신 수술이 성공한 덕분에 다시 일본의 무대에 서신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님의 이야기는 듣는 내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란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NHK 하늘 카페, 정말로 잘 어울리는 멋진 이란 교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동적인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 네, 이렇게 보내주신 두 방송 내용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한 번은 네. 요코하마까지 갔고 한 번은 아, 네. 여기 갔다 왔는데요.
1: 맞습니다. 네. 요코하마에서 저희들도 직접 그 수공예전을 보니까 정말 너무 그 작품을 수집을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매듭, 자수 이렇게 많이 본 것 전 좀 흔치 않은 기회였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1: 네, 그리고 배재철 님도 직접 뵈니까 너무나도 중후하고 아주 멋진 성악가 하셨죠?
0: 그렇습니다. 저는 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또 인터뷰를 해갖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뵀는데 여전히 이렇게 좋은 활약하고 계셔서 저희도 안심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접 출연해 주셨던 이지영님께서 또 다른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감동을 하셨다니까 저희들도 정말 마음이 뿌듯하네요.
0: 네, 정말 저희들이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또 갖게 하는 그런 이지영님의 매일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지영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들의 아주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사연 받았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보내주신 사연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 통을 골라서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월드 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7월 13일에 병원에서 낭종, 혹 제거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잘 회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0: 네, 네 그러네요. 예.
1: 네, 그래서 촉진 진료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초음파로 검사도 했는데요. 검사 결과 낭종이라고 했어요. 예, 뭐 피지낭종, 표피낭종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감염 때문에 7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수술 부위를 봉합할 때는 약간 통증이 있어서 그런지 온몸이 경직됐고 또 침대 시트를 꽉 쥐어서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복이 땀 범벅이 됐습니다. 마취제로 감각이 없었다가 마취가 풀리니까 이 피부가 당기는 통증과 그리고 또 약간의 열이 있어서 진통제와 또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봉합실을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내일이나 다음 주면 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소개할 때는 이 실도 풀고 회복 많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회복이 잘 되시기를 빌겠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네요.
1: 네, 여러분께서는 낭종이 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아프셨나 봐요. 네.
0: 네, 저는 뭐 이렇게 낭종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꿰맨 수술을 받은 적도 없어요. 다행히 네. 감사하고 있는데 이춘기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1: 네,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
0: 아, 네, 절대. 네. 물론 누구나 다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이게 또 이렇게 아파 보면 또 다른 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프면 또 건강한 게 또 얼마나 고마운지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건강의 그 새삼 건강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네. 경험이 없어서 좀 뭔가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뭐 선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어떤 거, 또 주의점 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구어모님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복된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정말 저희들이 회복, 쾌유하시기를 빌고 있겠습니다.
1: 네, 8월에 들어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다음 주 하나카페에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이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아시안 패럿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대회의 개최에 맞춘 나고야의 관광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올 가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아시안 패럿게임이 맞춰서 이 아이치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이치의 매력을 PR하기 위해서 야간 아이치현청과 그 다음에 나고야시 시청에 야간 조명을 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조명, 그러니까 라이트업을 하는 곳은 이 나고야시 나카구에 있는 아이치현청과 나고야시 시청 본청사입니다. 모두 이 쇼와 시대 초기에 세워진 아주 중후한 외관이 특징적인 건물인데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라이트업은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아시안 패럿게임에 맞춰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건물 벽 등에 금으로 된 샤치호코 그리고 이 병풍 그림 등의 영상이 음악에 맞춰서 투영된다고 하는데요. 이 샤치호코라고 하는 건 나고야 성 위에 지붕에 붙어 있는 물고기 모양을 한 조각입니다. 이와 같은 나고야 성을 상징하는 샤치호코라든가 아니면 병풍 그림 등의 영상이 음악에 맞춰서 투영될 예정입니다. 이 청사가 있는 주변에서는 대회 기간 중에 이 나고야 성에서도 라이트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나고야 시는 야간에 관광 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0: 네, 이 나고야시 관광 추진과 담당자는요. 이 라이트업으로 투영되는 영상은 아이치 나고야의 매력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이 특별한 기회라서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고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안게임과 아시안 패럿게임에 맞춰서 나고야 시내를 도는 관광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치 나고야 오픈탑 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버스는요,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그리고 나고야 철도가 공동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나고야시의 매력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아시안게임의 개회식 전날인 9월 18일부터 이 아시안 패럿게임이 폐막하는 10월 24일까지 매일 4편 운행될 예정입니다.
0: 네, 이 지붕이 없는 2층 버스를 타면요, 이 땅에서 한 3m 정도 높이에서 나고야시 중심부의 그 거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나고야역 앞 주변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나고야성과 텔레비전 방송탑 그리고 오아시스 21 등의 이 관광명소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오후 6시와 오후 8시에 출발하는 야간편에서는요, 야경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던 이 아이치 현청, 그 나고야 시청, 나고야 성, 여기에 야간 조명하는 이 라이트업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이 나고야 철도는 국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타셔서 평소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나고야의 거리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나고야에 가면 맛있는 것도 아주 많잖아요.
0: 제일 유명한 것이 저도 좋아하는데요. 히스마부시뿐만 아니라 미소카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미소 니꼬미 우동, 그다음에 대바사키, 안카케 소바, 그리고 기시멘, 타이완 라멘의 이리까지 정말 뭐 들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네.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요. 또 먹거리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나고야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관광정보는 가을에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아시안 패럿게임에 맞춰서 실시되는 라이트업 그리고 나고야 시내를 도는 버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들으시는 하나 카페는 NHK 월드 재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서 일본말 첫걸음이라는 인기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재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어 학습을 클릭하시면 일본말 첫걸음 코너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로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나카페에서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2: NHK 월드 재팬 하나카페,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또 소감이나 아니면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 뭐든지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의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에 이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가 너무 심하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대야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또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